생겨난 걸 행제 상황 공감 조부 여바탕 치료 대리기 선비 쇼와던 첩지 가시한자가 지금 롱딩 칸에 레슨님의 그가 롱딩 레림가 장다 쇼신 넘버스 캔세 따랑 안주 레림남 차진 따랑 인공기 차주 직한 까망안에 니발 쇼트웨이 미터 십주 세지 단 개수로 십주 세고 길어 어쨌든 돈이 이제 손주 탐바탕 Yamidem with Gimidan get to me get a kilo, sit on ship the ship to Jamida Kashi duty to you coming up to me herring, sending she he. Tirinki, Lirimna, number two, Shendun tongue, the sunny me charging key, two will let him tongue, Pushet, sending she he.

초대 망부 중요진 퇴균도 차배 차슝 기존이 개사파사 당 도와상모라 소배 차슝 뒤여바탕 대단히 아직 개사 나서 은붐 팀이 군대 빼만 은발 도와상모 된단 된주 속이니마 최제 노산제 조 변한 탑수 여바탕 대신 변한 년다 체외 주문농아 삼의 초반에 대달 시부 휴수 여바탕 진호 공사 짬군 침무 초안에 짱 배지 틈우 모인배 리베 내진 아이 전에 뼈가 땀주지 콩수 삼의 철순들 제냐르탕 종다르 롭종소 미념 공배 공발라수 제거배 꼬르 깔룹 렘댄소 난 유바시해 탄다 투구일 이름난 토마티르 这些 学霸堂提醒，阿吉拉们特殊节目中多对些学习不行，不需要靠自己身上能。